0: 남능 아르그니지 헤즈 저그진아
1: 고체 린조지 런다 노르브
2: 푸베 로트기 닝주 초규루
3: 링지 케사르 예브투
1: 야 트로 론촌 니코 포켓 트로지 모델 렌센 니트로 고르 차저 샘바라 가스케
2: 生林地跟康松大大南北连接内世界万能的主要龙城年初十九日过北跟龙城区林中公里恰地级别里前提起我们列成租上班卡上母亲第二年过租地我们在南北连接间年龙特怕因从未先前一时刻在地中的影片改善连中一次法如果我们给你了钱七七十片林改善家不中立林卡四片没龙级别过地十几片那么从面对大生中的话卡四片

야 지 네바 등 빠도 겐형 탐지 저 맞은 쪽자 투바 등 재면 경적 거네 찹적거 라소 휴네 몸발도 데네 덩코 직봉 차르긴 당 다른 본보 정핀 마친 야로 한답 삼지 모페 르라 그걸 소티 저부 달라 가체티티 소소 땅 빼대 땅도 건주 타래 자친 빵근 청걸 거네 많이 화통 르모 소스치 데네 펜센니까 짝짝 그 랑청 담아 예데 갈보 랑가 보농 산다 데마 산창 코르제 이똥 쳬바 이 마이 나와 차렘네 펜센 통 쳬바 잠자 가트로 치메바르지 데두 펜센니까 다리 바이켄 쭈뽕 쯔 바터 섬지 카던 니모 데라 렌담 카라 자데 렌메 징저 고네 콘 삼지 런다 달랑소 엄마나 뻬메 홍서 로라로야 레로레야 타라데가 거야 한글로레 탕산레 만저야

나르레 도모사당 펑야 타라레 데네레 야봉 야삼처 장고네 라정아메 마르시세야 타라레 출르레 타마 야하던처 장고네 마시닝기체 타르등야 타라레 뒤따단 코토 야체네 요고데 양레가르볼랑 람보야 타라레 나포창 랑카 야하들라 지고랑가 부지동저 사네야 타라레 현야 열성나 야한조미 앵고 나테랑랑

야 데말랑가야 코레 젠토 체야 코레 도전더워 템진저 고테랑 샬러야 코레 갈봉에야 능셈니 사동야 오사르치야 코레 추탐서머냥 템저 요고 보농탐서야 코레 젤미요야 라롱데마야 송차치야 코레 델랑가르 템바마조 파르골룬데마 테시야 코레 템바르모야 동라무뿌야 코레 젠자일라야 코레 저런친세저 논창겐고 나무부저야 코레 담벨라야 앙오남카야 동양사야 코레 녀다간소 자탕살보 롭제 속모야

마르케스 랑르가 중국전 땅 디르브전 용첩전 지선 여러분 맡네 근들 동귀 조미근다나 시진핑기 중공 갑조빌 비 동영 잡술 주제 등문고 도중 등 셰선바 조종들 되는 비 송실 때문에 되기는

마르키스 라는게 동구 젠땅 디르브 젠땅 용협 젠지 선지르브 마틀니 근들 동구이 만서 땅나 마르키스 라는게 저치 티비 설땅식이 있는 중 마르키스 라는게 나주 공천 땅미 퍼섬 땅 델섬 집 라슈타와 이네 디르브 녀치 비 마르키스 라는게 땅 땅르브 동키 마르키스 라는게 폐지 동버 녜버데 동구르 저줄싱 잠릉 근라타와 땅 종릭 토 디튼 폐지 제 실릭 진총셰바 마르키스 랑기제 디럽제 돈힝 등 원섬제 돌힝 민진 사무실바 냥리 토밀지 마르키스 랑기 중고젠 등 디럽젠 멍초젠 지선지르브라 근들 동아지제 토니 마르키스 랑기라 나르비타비 덴툰제 어선바르셰귀 미르제 잠리 로지 토데 첸르게 랑진 등 덴툰 랑진 흐케노 동니 잡자 제중지제 토니셰나 마르키스 랑기제 토설달헤브타비 삼두 등 rigpi zhunglik kanyang meba tang. Marki saranglik taba, zamang la khichin tenji ya chenpo zhigpi zhunglik chikjang mele. Ti toni marki saranglik la tenbi dentun jeb salkhi tang, jitub hachang chenpo chunyul jing. Mi rigji jigitin nguinzin tang, jigitin bjirgul. Chetsu yartun yungur kandil tunga chichi tilda marki saranglik la ngarjin zhenche capshil matabi nipadin yo bapten yul. Tengrim zamlanga markisa rangdiga jib sambi labjin la lhojung tang shimjigashi na ngansi markisa rangdiga dungu jantan jirbar kilpil tang. Tirib nyerchigbi markisa rangdiga tang. Tengrib dungki markisa rangdiga pedih tungur gansin chebi nipa denbari la.

아니 봐. 마초 어르게저 이 도숨셰 귀세르. 지그 다르마 땅르겐 봐. 로나르 기파 땅땅네 특자가 됨 흐름진 접신던 로아등. 특자 산지나 용첩진 능설식이긴. 마 다르마 땅르겐 비 도츠땅 렌슬첸저 돌라 줄탑슬 마노탑게 차정겐저 도중점숑나 특힐 파츠거든. 흥류 특반 종슬라. 디크르 리풍근이 봐 접신더 송화등 능첩 산질 제들더 송화. 차와 제비 남시스 특근 자츠 짐투르 송노답게 Dharma tang genpa na hing tang lapa ge chakzi duanjin zhungzil mengwi matsu yinzir. Ni mengzi nerg yobi matsu. Chakil towa tang chakzil tobi nil, jinyib saki nil, nyangza rangbi nil. Nyangdui monyumbi napa jeje chakzala majin ni nolchun tang nengir shungan urtab ge dungu cikji, cadig chebi namsi ji, chak jekir tang rowa tang, chakza ge karpu jechin rowa, chakil jarpar, chakzil panjir. Doyub chakzir chak kundun jindirmba jishungu de dengi napa ga neja loor da jebdigdan roa deng deni nyankam mardiwa natsung jongsil sir. Sam, dina rangpur zhugni cengchung shil kyn. Ma mangpo shi ki lochul zhun na nyingla nyotun me jing yunzin shi ji yul. Dena nortil chekhui shigir il. Li chuksa shi kyn namar dinta yin rangpur zhugni ngakul mashil ba deng chak kortil jedadan rogon urtab ka nyingna dina rangpur gilkhi chungwa deng zhungdir shenbi namba gan di thunana niyon urtab ka 형거 송조니 바 맡았다 접신던 로진 요래 디커 진터 천총셰 바등 내수 특바 샤비는 흐체와 형 어답제 남버니 바 차와 제생 렌슬 제비 남시 등 제제 형 바와 등 심차바 정카 머디비 니슨 종슬세르 저 전부 등 무지게 셴비 맞고 녀 전부 그 식슬 특바 등 리부그 차슬 데와 차드게 제비 남시 능 리부그 도슬 토와 등 리부그 니콩세트는 흔드 제노답그 Nyanggi thakchali gilwi leka mashil thamil ta kiryol. Zheja shenbi matsu ki nyang tang lovi nipa shenba tang solung kondun sheni mandang wa. Ayartun jiri chakabza namshi cawa tang lontun manu tabka matsu tirgila aga thunga tang khig shenba suki nyatang jongla shing gilkul chungzam shena nyanggi mazul pernjir salab zir.

0: 아고 통주루 숨게 계주 땅 요바다 면바 제바이는 다바레르 탄도 아고 통주 숨주 바람 마도 조조레 제시유 어리 년주 망부 20 제바다나 어리 이렌기 막돈 자주테 응유수 땅외 조송테 아고 통주루 책동 신수 요바시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우르스 기 숨부 치 정니 막탑 선교르 비네 데신비 추승셉시 이시 우르스 마키 총미 뒤네 신시 춘진 제유지 네티르 쇼부덴자키 미미넘주 응압기 기주 결고 도팜당유 지주부시 유린기 총통 지린시지 시중니 유린초키 튠살베 미미넘주 고치키 초대시 리주중와타 우르즈마키 릉부 미미넘주 도팜당유 지주부시
0: 세계 넘버 2 콘세슨 유린년주 쇼겐 다와 유준라다 진지원두인 레젠겐고르 난겐 참주라다 삼덴베물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o 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gupe chijui, mu chi hinsu lembar chi.
2: Mi chiki, ryoyang si, gyangzhu che cho.
3: Nyamzhu rinu zhewani, ngenji dende, yangcen siki.
2: Su chu kang siki, yu ki minam, yongwa chi.
3: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키 낭튜엔소니 콜라시피 로조게 급키 도브쇼 지그지 용치 보세르 냠레키 람부사바 되고 시베 거스타 락당 제티 보세르 체메 냠레키 뷔세 토웨 피겔라 꾸디 동신 유베코 콜라시피 미터브링헤 통뉴 레추 튜게 제시 통무티 랑게토 캡자 제베코 중크 락제타 마조키 유럽 유샤키 벤조 초규라 꾸뉴 사바넨 피코 중국 타 이집키 무주 냠레라 요세 춤제 토베 고르소히 샴라 팅디 리젠키 낭튠 십트남 세로나 녜차 계급키 주지시 진핑 된슈타 갸가토 보스르 계급키 구지피 젠송 팅조께 발주발피피 다딘키 섬진히 롱아젠키 자르쿠 쥬용피에 구조로 퀄리티피 피케 계급러 족피에 친지키 차주 계진식인피에 버즈르 침피 냠레키 뷰투 피켈러 니지타 퀄리티피 로조 냠지가 랑토 랑베치파 구디동교 탑주키 튜닌 대유시 딜리사바르 쇼페 드윤 초중 이슈 접시향 머신페 드즈나 조시시 진핑 최고카 추점러 쇼부타 버스르키 급기 구치부타 냠토 피게기 주진링신 냠레키 리우사르퍼 냠토 차르괴나 유라 갸가르키 종리 모디타 제뮤 띵섬낭티 중국타 갸가르키 제웨 카초 띵키나 유프시 계급 지난키 랭초키 제투 토쿠르체 유진 버스르 계급키 공비키 주의실 미토 무유주 냠레타 구디타 총마 링로타쿄 퀄리티피 주용 투상토도와 퀄리티피 정진키 젠롱러 카데 조부제 체티 퀄리티피 로조키 투몽윈지 나루에 직뒤체 유파타 버스르 계급키 슈크덴비 섬수 주의피 문진제샤 중국타 갸갈게 금이피 구치피 로숨 뒤말 총이 투제 나와타지 테르 사콩 댄리타 큐용러 캡기기 뒤니 계진 댄유피시 다딘키 섬지티 무유줍타 레취지워타 니네 내리키워 좀제 피숨석신 터주 人心气 믹세숨 무유굴총유피티 대양진니 버스르냠리기 편제 체르동교 고유코양타 냠리 냠게키 보스링인덕기 니지호 보스르게케블라 초용타 펑지망회 냠레 춤시작티 맹튼송페 콜레지비 로조키 루다 당부타 공피 조신피게 급화 냠레 지비 디포 앙 당부 교육시 로교키 고조스 사베토 콜레지비 로조게 급키 카즈구도키 지구도토 조시시 진핑키 보스르게 급남네 사르 공피라 구디동회 동림부탕 시디딘린 송경키 동림퍼 제베 편순제시진파 구디동회 동림퍼 콜레지뷰 주경교주 퇴장토동회 동림퍼 제치구시둔티 버세르냠렐라 라리안 루규키 긴치 카세스프탕 둔규키 카초 세듀나유프시 동림퍼 치가시키 버세르냠렐키 텁주니니 토로단유프탕 버스르기 급기 냠징하 랑도 랑비 제비 최심타 이치 치로 단유시 지루니도 니슈즈드르 버스르기 급기 종크 러시브티 스규임타 종크 라랴 주시기 급기 랭겐 지부쿨규리도 조수기 급기 구지기 버스 람스 콩비타 도치동치 종크 뒨비 제비 가제뉴파 제투 딩조 나와타 조시시 他听见总能行朱西西进平期可乐这批老教给多不久接着东居铁对随给钱西端不铁推木托给及陈共松共接铁给及接着他给及这些战役案绝对别给连家归不他充满人路铁他就推不整铁俺们这给做铁王者他女不松共接归不 民望电话人品空白期三路太空接铁俺们这个做期你懂松竹律军退空白期主任团结结构规定东归部老当这铁电价就跟了规定当铁随军团随军民品电价结构了推木托卡点交规不接实行对随期间铁大铁推着空白期立军团团铁每日给亚团期批交进步空土举办接不堂
2: 考虑这批老教改革期推门日固谈团体，考虑这批老教改革期，给及七团区团别修建塔，当前往期七十东区，全国区别特别难约不实。如果是批参加三级塔，团内不够多，集团集体，主席习近平去全国日坛人不断难我塔。 我们眼里看，觉得蛮破，看不着难活。改革开启各所签不到约片，改革领教期中国人，每特人都给改革签不赢别人年，成绩了点别，再给团员没几不同，老子了点别，高度没几不。我们团老子听你，级别团结所，个特别体，中国去我们团这两套，空别专心别改革了，苦个中国约片。 中国人民族越变老教堂，那么新的教会是万文变文字节越不实。主席习近平谈总理母题，中国谈改革改革一批，特区人心谈普降人心，开窍人心节气内团体，开心移民谈定色别光前别人难活，集团去开进行中文的中国谈改革话，平时弱的才具体应不实。
1: 改革一批过这批，空白期及国产持续提脱，集团难活谈。再朝别这谈，一批俺们了兄弟改革。改革一批，这位忙得去蒙西连锁东区街区，完全集团穷又不是。穷一批，七十几一起俺为七十多活谈。干的谈，主席特区文昌集团，谈什么时候，团队是家用花，推木托松江街区，每团穷又不是。
2: 教育部派出去博士改革期，主席改革期艰苦活，改革集体。俺们这个说他上海俺们这座改革秘书处不少，全网中心呢，热烈投资集体。过了这边老早给俺们了规定动物堂，咱们内蛮见了规定动物，生生就为咱们提出带领他亚团去多票切割人不提示。第六年。 博士的俺们来南水做题，老艺术课会落实时，老艺术一生从端堂马脚让位见他，到底见了规定多少年？人民城城边角是他，讲到天空，每特人都说开空三盘，定色个别盘。博士的改革他提醒，若得改革去，个人一片他用他，让我去累积团片，我准俺们来定色多端午节切片。
1: 博士的俺们来见面，也得别提，有些春节军前没白托提，改革开启没满了，偏不体外忙活堂，体外也不托别不是。第六，当晚一百七过年，中区厦门高级改革南塘托，改革七十东七十，段改革改革新片，老村古木塘春节开始前，扎托古木街路片，团队能主席提破了破我堂团体。 中区博士重开期，改三周会，老村卡多跟进，七九轮梯、汤姆梯、迪拉安、日光集体，老村松一批。你到你去走松路，到晚一边七九年，南州东古做不难松。中区厦门塘，北京去省保路这段街片，可以给三道街去转两梯。中国塘北京塘。 他呢，临前阿美瑞克后面边角从头俺们来看，这他体外谈吐轻又不是。博士七九零体呢，博士给开片，边角从头中了，胸端给片对着解释。俺们这个错，从头片给从头托开展切片，两个女婿博士给可能归开，从头去片给他。 Nampo, Siju Jelly, Wimber Sibin, Ha. Chirton Chise Darsin, Ha. Bosir Gikum Nunkuki, Munso, Nyonson Chise. Nedon Gammy Jumin Sum Hue, Agor Tunturo, Gagasip Jusin Yin, He. Nedon Yusipsil Hue, Agor Tunturo, Chichit Ha, Chikton Dungi Par Party. Parse, Gajajosum Lege, what Ha. Lord Chanyon Parse, Gajajosum Tang, Chengchun Sum Sinti. Tuzum Ki, College Bu, Tongtun Parsel He, Munse Tupu, Gobo Yubshi. Bosir Gikip Le, Tungun Ki, Lake Tang, Tunle Chubjit Ha. Bege Ki, Gurkut He, Subri Rinsin, Chimbudin Yutin. Lord Every Ki, Girti Le, Junkun Sotte, Jigri Zodan Chip Q. Sami Gapi, Narcha Guja, Zeta Gurti. Gakarki, Banja Lurki, Zipsa, Jetia Korkan Nantu, Tun Yupsi. Bosir Gikki, Benjor Tongtun Yamle Chachuki, Zenzin Ha. Bosir Gikki, Major Dedijenki, Yamle Zaneso, Chutun Yichel, Tungu Chipi. Bosir Gikki, Jimu, Yamleki, Niki Nibinki, Demku, Jimantu, Josin Yupsi. Hindu Nichiki, Tonglet Ha, Benjor Simjukan Ki, Turim Simjupa, Sela Wan Ki. Bosir Yamleki, Kongto Washki, Tongtun Johan Lesu Dunkur, Pendo Hu. Kongto Washki, Chomre Johan Gachir Dunku, Sarta Chomre Gikip Ta, Piki Josin Pigikip Ki, Tongtun Ta, Majo Pashki, Parton, Gachiru Dunku, Jijusha. Gakarki Ji, Benjo Johan Simjo Uyulengan Ki, Gigan Chimuho, Mukuchi. Chongman Sarpi Dixi, Sendata, Tissin, Gakup Kaki, Gakup Sarpi Mukan Huar, College Pu, Rogde Jawai Gakup Nan, Supuku, Sarpi Mukan Sarpi, Gakup Kaki, Gun to Pekaki, Mixi, Munger Yunkur, Tiwen Lebe Gonhe, Rogram Chetti, Gunpin, Dunke Pekela, Guidi Dongchi, Nuba Kitchen, Dunhu Jijusha. Sabi Mukanti, Giji Muze Jugo Malaki, Sartar

0: 디월라 셰다니 두리슬랍샤 디월라 카와앙자다 안제 체도알
1: 나
0: 카바게 좋아체 엔드네 디치레야 모죽 차고리사 나 모죽 체제 나 제초 나로르 추샤
1: 아 레레스레스 당무이수 제소 셰신 나로리아 아 셴마차 좋아 로 생각나면서 다 코는가나 수 셴마 핀소 추준 라라 콩게 교재는

0: 제산다 디 규림 나로리야 루시에 당당 장고리 양 더바지 로얀 소단 장고르 와 제시 당나리 장고르 와 제산 디 규림 나로리야 아다 제수세치 서로 와 디나로 미스 계란문에 자샤나다 튀니 심부르치다 계란기 랑가 디간이야 쇼킹 TV 미딘데 쇼르벨
1: 요렐라 문제 제처가 시지야 셰스니 쇼리
0: 안디
1: 나 지적에 경보신 나오릴
0: 아카
1: 가르는 싱글이
0: 아 저기 망고 지신 거로 하나
1: 예 가르는 신은 아 두슬롭스 접다바 셰르 잠니엘 기타르
2: 레슬레스에 다자질라 다 셰버지게 문에 슈네지 셰머지 문에 슈네지 교제는 부 쇼베 규림 나로로야 남든 주민 대표기 개개시 유역과에디 하장기 개간지머지 다 공을 빈소 주는 라게 모두 쉬베 겐바산 드시라 공인 소나다 아 단다 편촌 제소 제시기 주양 직소바 단도 아 제소 제시 나로게 주양 기겐 드리시래시 다 공인 소는 충두 내려봐 만주 표기 수준기 르자 잠년이 내지 야면의 아 팅듀기로 왔다 지기 잔여스네 기타로 와 딘데지리아 쯔도나의 니부유마세 치소로 와 비진기다 팅듀르야 로빈나로 롭종 아 로카시에시 난세다 단데튜르 인소네 니딜레 공이기 첸조이네리 베차샤나 편조니딜레 공기 첸조이네리 산에 가기 치고 망부지리야 시바시만 망부지라 아 잔여 쯔도나 뉴요리스 딘데지시 센도링게 샴기 뒤수나 하나스 바산 저시라니 당 잠바타 바산 저시라니 치 잠바 평소 주류라니 당낭 위에 아마시베 루시디 센조낭쇼

0: 디 콘스트와 기랑 사지 가서 갈아야 다지 잡도 마무지 패도 와. 아, 최선의 시하는 만족이 변종한다. 아, 니리리 공기 센서 줘 봐. 아, 야면은 지도 봐 선에 가기 센서다. 더 봐 최고 마무지는 쇼도 와. 다 디 기 그림디 기랑 경우에 자세는 되니 그리를 때야.
1: 다 총선의 시에는 남주 시에 망부장 오래라.
0: 아,
1: 시에 망부장 들래. 등지 체가 자야 치도록 와.
0: 레슬리.
1: 등지 타는 등지 체가라 자토 자는 되외야 모두 배춘 체고베 심쇼지죠.
0: 레슬리. 다시 기랑기다 남주 리얼릭 기계인이 줘. 기랑이 저 토브딘 거로 봐. 되외야다 기랑 수수에. 수수수야. 저는 붙은 거 기로 와.
1: 예.
0: 네베 르나로리아 기랑 아, 천조 망부치나 쇼자. 레슬리.
2: 로생남소 당한아 주 모두 제 시험 핀소 추준 라기 루시에 가직세나도

0: 레슬레스다 나라의 문에 차시하는 야마 기랑기 잠점 망부지 년유유라 딩일 망치 수균 망시 다는 거 좋아
1: 실아
0: 제산다 다른기 아 강지 조루서베 어디 아 단제다 디나로로 인수네 다지 아 수균기 망시 해봐 아 다들기 다수유 양기 된제 남부지 해봐 안 딩이 송제 컨저스 남바 기랑게
1: 다니마 통제구들 지나 어 수균 망시 긴한 된 거 알아
0: 아 레슬레스
1: lopta chamo lopta yu ngi lage maang che thande tharsu cha xin zi zhanya gengen jang juu ri
0: aani le su
1: lopta chamo zaabne che anna xie sa di jik juwa mienpa che dole naga maangbo duwa
0: aani lo lo
1: lo anna ngay samlu na lo la dunzu naga dhige nyamdo zomna khande chungu ra samchu anna che zang diri ngi xie pyo ki su gyu maang xie thang 한데 다르소 챤시 단단 주님도 송지 체제 하나 미다 미니엔엘라 촌나사바 슝
0: 아 레슬레세 다 제산 로릴레 마데브세 기랑기 잠제 간레다 야르게 이네리 견도 이네리 갈라 간서 주고도 갈 다른 원에 사시안에다 긍지 조르시에 루시에 디문에 아 사르소 챤부지 그러와 견생 챤부지 그러다 디니니 아 야고시부 중샤라 레슬레세 로 생각나면서도 코너가 나서 샘 핀소 추진 라기 루시 강지 도로 시부디 년사브리 더 샘리 나가나서 모티시 샘 핀소 추진 라기 땅나베 띵띵 추루 시베 루시디 생존하죠

0: 다 제자 기랑기다 단대기 교재람부 쇼제다 로 가시 주어와 제자디 규림 나로라야 젠즈 컨제르시 체나 다디 젠즈 디게 로와 아 계세 컨제스 나마 되게 직소난다
1: 다디 남주 시에전두 아 시에야오 다무 투베 수체 아나 심슈 메체 아나 소도아 미창모로베 아 부견자로와
0: 아
1: 네스 나 제자 xie yao dhamu tu jian zhe mong le nyu yue
0: le. Da jik xie ka xie diyan qile rangi da nyi tin zhe.

0: 제르바 그냥 거브리 거브리 낭다스 실은고
1: 제라
0: 되게 심감으로 심감만의 계세 제제 아니 아 신배관의 계란 뜻이 간지스
1: 다 시에치앙 원의시에나 다 다음 저 조체부터 봐라 다사오 야오제 마트엄체 이제 안나 심제체
0: 네스레스 다 제가 시에 다음 수도 있어 봐 진짜 뒤주 가즈르 지시 나로 시 다지 등으로 봐
1: 다디
0: 수수를 얘기를
1: 灯火所人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기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시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비 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비 때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rinyu gi lakdo gi chozu didabu nganzu sukbu gi guigyu gi ta nizu chorshi chi ta nishin gi nganzu sukbu gi chi guindi gi chorshi laso gi toane ane nganzu sukbu gi guigyu diliya denje ane ni ku yu midi darsha chi guwaris kub didu zang ba nreche darsha chi gi zang ni ku yu mi koyo gi choba jie di chung shen zam jiris ta tanda nganzu gi nyoya gi rinyu gi lakdo chozu didabu di nye dan dosna dikzi jar chin yori 다든지 초세 된저 가르치고 할 수 있단 봐. 아니 간주 600이 되지 되리야. 다에 돈도 간주기 착자. 아 번디 집에기 다다 라스와기 테네. 아니 니 코유미 라르치고 할스. 제자 디니에 된주다 돌수나 야르시라치 니어리스. 다이네 지용원의 시에서 다다 된주 찾아올로 즉 수박이 토하네. 제베시스는다 벤차샤 닌기 파르제 이네리 아니암나 차기 번디 이네리 된데스 제제 안 딱제치고 할. 디머시지기 니디 태가라 아 비게야 딱제 토부진 말이 세상 내차리야 배주제기 리뉴기 락도아 카바 데더비웅은에 차시하스네 갸제갸 코 쳬바 토바 돌린 토베기 정시디 양다바 레스제 시에 토마레스제 송샤 제상 아 디더비기 아 당한 저기 리뉴기 락도아 카바르든 저기 돌린 토베기 니 쿠베기 줍시기 딱제긴 데부디웅은에 차시하스노 양다베기 콩젠베 다랑신디 갸제 듄주 예멜레 요마레스 아 디레스제 송샤 다디네 안주기 리뉴기 락도아기 초즈 디더비 엔원송 안주니 쿠베 니츠 디발이야 히바 유쿠베 금제 카리나 다 히바 디레시 유베디 조 된삼 거기질이야 튕겨베 디티엘이야 장주보라게 지원의 셰스나 금제니 삼주어스 디가레스 디자바 다기 공도 슈비는 신기 다다기 용고려야 되지 아니 니 쿠유미 니게 뷰제야 부유미 딱제지고어스 답이나 아 안주 군데기 미지 니디가리야 마녜데어레 다 고랑게 구조스 요맵 제제 커돌 내리고래 드레시디 삼바 게세 니 쿠브 매비 내레 안주 아다 직능이 요제 된주 다다던디 삼바 지금 구조기 다다 닌기 번디기 다다 라서 지금 걸버지 차주고래 가르스도 원 구조 배워 말아 드레시디 삼바 락도 카바더비 니 쿠바야 뭐선 거리 제산 니 쿠베기 니줄이야 다시 집에 되주 널로리야 문에 전에 아주 원수 니 쿠베기 되주다 제스나 코이널로 싱도 코비디 딜레 망여리 따돈도 안주 아 니 쿠예기 좁시 테네 셰비네레 미카지 니 쿠예리야 중 강해지여리 제산 니 디링부 니하고 시분데 먹고베 미드데 여리 다 혼중은에 차샤스나 아 다 파주 구제제보 라소기 김베 코이널로리야 도룹제베 정시디 대외야 콩 마셈지 자루거리 다 정시디 콩젠부지 멤버 딘데지 손잔 아 코이널로 세브디 니 쿠베기 투즈디 통도지 쳐거리 머신에 미데리아 니 쿠베텔리아 강해여리 디간리아 정시디 니 쿠베기 아니 통도지 통선나 대외기 안심되지 니 먹고베 교로 로시브지리 이내레 동을 털이야 된조 콩젠베기 정신지 임바 아 딘데지 미쳐바시리 제잔 땅 안주 미지 영이 니 야부 쿠 유미기 체시리 가래 디스위셰바야 즈구르베 디디엘이야 장준 보라기 땅 안주 니 쿠에야 딱제제기 락바타에기 리그뉴기 초즈 디더부군에 차샤스노 안주 넘규 니 쿠 유미 따에기 다 지시 게지진이야 지초그리스 다니네레 디제시 게진치리야 지와마도지기 디 안주기 코콩 젠뷰토네 정시 돌리진 역지들이야 지규요마레스 답에나 차샤비나 안주 니디 쿠베젤이야 니메구 돈도 니니니 십지르고아리 다이네레 감디 도탄 토브시라리 제자 니레스 제디 잠바 오다 감 토브더스도 니야고 쿠여르세 셰즈 디 카브레 가레스 잠바 마스니디야 딱다 니메고리야 돈도 니니니 조사리 제장 안주 넘규 니기 뷰셀이야 제보 지리 삼바 지르단 제스나 안조야 다 라바다에기 링류기 초즈 된주 세르지게 제시게 첨부 찍 권대 제 도과래 디가 알았지 삼바 닌다리 생 안주 니코베기 되스디 하람 가주 세르도가 거듀 많이 해도게 라소리아 다야들 디다에디 안주 춘이지 시도 제기 제도래 시모도 지기 안주 수보야 닌다니 쿠유메디 그 가장게 천토부지 말이 가레스 좀 봐 카지 감 토부 유네레 승이데 딱다던도 니저게 보아라 감 토부 유베 잠게 안주 니 찌르 쿠유아레스레 셰즈 티카고레 답베나 안주기 미카지리아 니니 두잠바게 나제리 유바 베나 권다 니니 두잠바 응읍드 겸행메덴소 콘저스리지리아 캐슈 가레요지스바 아 담마 니니 두잠바 람사 니 쿠베스야 응읍드게 고레 다 코란 중문에 샤샤스노 곤다 마 니드이 잠바 람상 우드 게비 온사 정시디 하장게 야고지 통과리
但你那里。

콘정원에 차차스노 무브드 더그지 슈크첨부 접두 삼바 니 쿠예 텔이야 따중 아 메데와다 양중 대타민비 니즈이네레 유스브체레 제상 안주 갸시 동시에제 간다르 까무 톱 유브 디이나 야므나지 까무 마부 유브 디이나 안주 니기 뷰세리아 딱제 집에 최신 역지들이야 찌미로와시레 아 땅 니기 뷰세 디데 안주 까무 톱메다 톱르도 마브르도 에 딜리아다의 찌리 딩안주기 제시 삼시레 동도다야디 스니기 안주 니메 공기 에 속부기 내달이야 대규레 다카지 디너로 까무디 톱여리 야 스니 쇼게 딜리 도스제 야 람다가 리부 당세제 승이디 규슈제제 니조 요베 라소 치고 말레 디 땡땡 콘셉트 총하레 냥카지 피기너로리아 더디 잠바 정시디 하장게 마브리 아니 쿠베기 드즈디 뉴뉴레 이네레 승이디 키랑 개개지 지금에나 야 디 이네레 코 꾀레스제 대가시에 도고 말레 제산 쇼크드기 토안에 찍네 정제다야레 니네 승인기 니무 키랑게 속부 대당기 니즈리아 다야디 개첨부제르샤 Dindisje dindzu songdi jesno kirangi danda darshi jebde dilegyan kung zembachi yonsigri. Da dagi kongdu shubinan shingi nganzugi lakba dayagi chosui di nganzugi darshi jayagi cishik dagizijigi nyokjijili ya gyurga mena nganzu chosui didabu pechui jayagi ringdaan kariginam. Lugdungi tohne pechui jidang kariginam. Ditiali ya zhangju bolagi da danda nganzungune chashasuna chosui didabu kiri yungo che nga zui gi nyi guo gi na zi pa neda juye di juye kakbu ji reis. Da yin le dagi gongdu shubi na xin nga zui gi chozi di dabo ya rinda hachang gi chenpo ji yo reis. Ma shi jia sunu jigi kung zembe gi rengxin di zhung xian zam reis. Da yin le chozi di dabo durub jebe gi rengxin digi di pa mangbo ji yo reba rengxin. Ji yungo ne xia sunu Rengxi dike mangpo jili ya nga zui yishib jes na koyogi kung zembe rengxin da yang dabe rengxin di ya toru dhukuris. Jesan nga zui ki labaya dayagi chozo didabu ngu ne chashas no koyogi rengxi mangpo chi durub jeje. Nima ji nime ba rengxi mangpo durub jeye ki nipa di gechambu jere shas. Jesan nga zui labaya dayagi nima ji nime ba gyunde ne da des na nga zui nili ya dakje da nigi byuse la soli ya chung kung zembe ki rengxi ji kondyo je dhukuris. 제상 안 저기 초저 된준나로야 된베기 정시디 기랑 니하고 코톡 맵제 승이들의 기랑 모두는 니조 개발하소게 니수 유스나 기랑 맹간 테디 삼바 기랑이야 지시 개신시 아 군대 제 도고레스 다 이내리 안주 피기나로네 도룹 투베기 아 정시디 최신 역질이야 지워드니 제리다 미튠베 지단시르샤 슈잔 행게게 디 최신 역질이야 지나고야 민도라 독재인이리 나고야 민도 Teta chep jidu yina ngan zui lakwa daayegi chosui DW rili ya tuidodo pa zangzana ya di gechambu jirisha. Tondo yinsu ngan zui nindarishi kirangi ngotong zhuye yinere yamna lakwa zhuye yinere dindre jidu zamba dakta ma bi na ya di gechambu jirisha. Tondo tuyu rinbu na lo le ya kirangi da chosui DW daje shudu zamba diigi gyoji karadukwa disi ya di gechambu jirisha. 교재야 대제 기랑기 수보야 뇌즈 두게 민두게 카지군의 차샤는 아 뇌즈 등 말이 다 이내리 미 카지군의 차샤스나 아다 기디 마트발라서기 뇌즈이네 요셉지리 제산 기랑기 수보야 추기 유미 시에디 개첨버지르샤 다 돈도 아 게제 수리 럽트 체메 쇼르도 비진 동래 맹강기 아 빵내 생각이 아 멤버 거주바 전쇼라기 송예리아 대스나 당한 주의기 DW기 리뉴기 초세디게 따고 삼나 녀리아 장자야 당도제디 개침부지르샤스 돈동문에 차샤스노 니다르시 돈주디 달라부주디 라서고디 잠바 되도도마 주에디 개침부지르샤 돈도 뒤유링부 기랑게 라바야 따고 삼나 인지민지디 교지델이야 켄도나 기랑게 수고야 추규유미 따나에디 개침부지르샤 미카지군에 차샤나 기카지게 야지기 미트베 니즈이네레 용고아레 제산 추규유미 시에디 개침부르샤 돈도 아 기랑게 라바야 따베 초즈디 타괴 너로리아 꾀숑견데 두게 딩너로네 로알라서 르베기 니즈두게 디엘이야 시에디 개침부지르샤 돈돌 헹겔이야 죽동으로 쉬어 지구네 차샤스노 나는 유기랑가 용 구규 마규바 슈드 잠바타 콜로늄티 추고 예베 캄베너로리아 슈드 돈도 군게 뒤즈 라소리아 리브드 잠바 지기 초저디 쭝 담즈지 다 담부 슈크 쳔분레 더 규메 봐 쭝 담즈지 다나에 디게 좀 보시라샤 돈도 기랑게 르제제 능디이네 레 야므나 지기 야르게기 뒤즈 너로리아 치로리아 피브드 잠바 지기 샤제 쳔부타 차와 쳔비 구유 너로리아

0: 기매도뜬기다와군기카와야기방정
1: 대달에야냠가원이내디내토르웨시리강첩세마리
2: 在行这位深耕逐步连接公共上国人的推导者中央农村研究基金来讲破解智能岛各种区别其实刚才是买了钱生长脑了各种原因听地了钱脑给别我了我就得别的党念这些呗罗局界帮不起可把些原因成功才对让我东厂给呗那我转上去给说那么党着力界西边念的这月特能他苦难不从我难不来马总觉得明解了各界那我管在起下雨了管在提家不切入松田界锁骨堂对不来中华美丽那么一直给从大西部公园管在等呢抓藏拉昂过他们地里沙土他苦难不抓藏多些香格时间的从我他苦难不人我堂抓藏管别第二句在这么多我们呢没人看给推摩托罗居与人堂我懂出来人类对白罗居家蓝布里从我蓝布里相机蓝堂阿些蓝汤布蓝蓝接堂蓝索罗居家推干门的我说敏感蓝章讲门的我说从我蓝布里下的中原社会界预计堂诺不达女主角接客卡罗塔村部强大马努接党只有被为接入党经接入接入罗马党强马接接革命民接入党新接入巴拉苍马拉从同别的党人类娘子接蓝皮的就有接入罗马党强马革马努多蓝皮马主马不吞别从我蓝皮的你接入罗马党女于我的荣誉级别若能把戏的就有我也希望给中国老婆电台接着罗江宁格的荣誉级别中原社会界的过程下落各界所女于的我的他下集女于界英诺的拉贼所中原的长远岁接着他他接着个中国老婆他的全部重新恐怕虽然在女于的过世了别个蓝不得举办的特许界人堂全部内把行动送接了个门牙去没那么送的从我蓝不得你那里啊现在别的界马能做了就来下达接从给罗去去玩的桌上多些场的从我蓝不得给张当入的车位没得特别行明接了界吃了红五个行别管不得呢恐怕朱元璋给天南呢行不行了基于所顾毕竟给那屋破张了别的呢要你托年不当过了七年怕什么点吧接着了破张金刚点吧说恐没破张给金刚堂陪路给管别接受你个点行明记了个努不上坦诚究竟点呢给先行别下来桌上多些场面，秋露节气候比较宜人了。电部牛从电力厂每日偏村别的级别电力起家人，这么多级别，这我开心惨了。每日念头这一边没安上，也看不了在我江边等就有。多些土了三边，桌上南北各边穿的咋样呢？从我北中间中间那有呢，穿不到。咋样那我说？美女在意义拉当真的协助差别人们故意把力给把亚托克没有出出现那把送你们特别我有但是那就给人类别的党这座你们级别帮他买个一别多些土壤不在别朝中日节就说土壤的团别全部推给别设计固件呢所在不大这个月当设计协助党的托月夜插肩大月不马斯一夜啊为马堂女于中原社区姐姐在这堂 라히게 제초 님튼 두여바드네 총공란뷰 총통 베레탄 르네 제게레 진레케 자체베 모제 희장 인신 디 사토 다르쿠란뷰 다르힌 집에 남바 모힌유 민기럽게 서창 방진레 직준 조베 벤조로 마히텐유 자춘 주랍스 중요한 사구제 자당 사토 따네 옌기 찹치 답제베 탑주제 동공희이 서창테는 고메 세경기 높창 주제 미르카타 자다제 손치베 이동제 방진희 이마레 조아장 나간 고등대 민기럽게 데브리나 규제제 진노제제 주쇼 제정 우주 직동 앞에 예배 데브리라 중요한 사크제 르몬 질로타 표제 르몬 자단 냠트제 대대 콘트 예배 르몬제 나타나 조조 고르제 주나 데브리디 나타나 르네 테제 제그 진두제 다리베 중요한 사크제 소준제 르몬 르모 제제제 대 표주 난데제 고르지 왔다 제로제 자단진해 사토 하초제 초님 모바라시유 민기럽제 고메 까드라 조준탄 희소 팅듄체네 제부소 미르케 소 님트 준비 파르제 롱오 촉제 하슴 신 조장 하간 고등대 중량다 탄섬 로카 직투다 대도 운영용 집에 로줄라 방보 지킨 예버리

0: 평전 나슈 차진 따죽 투신제 몸에서의 휴가 점점게 냠내지 고고고가 휴지니 녀셔 투니 중니제 나슈 차진 따죽 투신제 몸에서의 휴가 점점게 냠내지 고 죽지버리 제거 비제 따죽 투신제 리드나 때문에 제정 모두 둔자 섬제 냠내 자고로 고적지부터 톤진 점점다 냠구 냠내 카니 수신에 점점당 냠리 최종지 기적도 뉴베 표창당게 몸에서의 휴약게 손님 대비 균진 자유도다 금지점나 마조다 대신 유고란 매진 니르 조동라 내내 휴바라 지 총년 영법 고로 대범 니즈 희동 하점 신의 최종당 빈조 재편지 뒤집도 시를 신입리 생긴 조불렌지 팅티 중앙농 체니치 지접레콘 벽기 트럼도 고르히베 히르 간접 스멜레체 차창 휴스마니 군인의 문두 강조 지남께 레체인 야나남 센조 나주르 가스히주니
1: 직튠 속배 도시 댐볼조
2: 양귤 럼프 사바란 베베귤
3: 싱글링게 공감상 샴리아 직튠 초베 도시 딘보르주 강괴 럼부사바 베베 규지베 치리리 선수기 원리아 링게네 고주토 지링 바이산 총케키 창샤 지고 냠제마키 닝도 근진체네 서지 자와 송와타 피게기 군누 직뚜체 규지 쿠프티세는 것이 지링 바이산 총케르 징유 종토 유베 마군 양진유기 전속한키 총미탄 유고르와 민용화 시키 이와 고유 신칸 더디 시키 난토 주미타 청롱 당유와타 창샤르키 군투 추체 진나 레워워기 셔스도 숨주 십주 발생기유 지세버 뉴유화이 탐지부츠 쿠르유 딘제추 군투 탑주체유 짐칸키 자수 쿠르유 모마규 데모와 남기 창샤르 자고 냠제마 키닝도 티웨리베고네 시도 도쿄 로점체 유지 송유브지 바이산 총켄니 창샤르 자고 냠제마 키 니시스 쿠시긴라 창샤르 자고 냠제마 키 강마 탕부 지케 멍지 양진유 구시스 사자시강이 바이산 총켈 키 유법 탄 듬바타 타마 냠주키 당기 티심데부타 계급러 닝가 체급 방아르 침부 등규 지배 미리기 닝돕 머진 탈신 지배 바울로돕 지러 군디단네 창샤르 자고 냠제마 키 닝돕 미접네 미접 할 균진 체디 레주 레뒤기 닝돕 타 돕슈 나르웨 직도 지유 사지 지슈 송경 타 사지 자와 송경 치고 농무기 나슈히 남 롱무기 나슈히 진유종 진무 토담 칸키 튕긴 튕유 카세 소치 레튜미너 왕정유타 레로츠 제이 달로탄 추도 딩섭 제브시 뚜가샤르와타 콘츠이시 쿠도 송미 제십 제규브시 제르고 냠제마키 지슈 지추토 토르와타 로규기 제시 예제 카토르힌베 강앤마부유 왕정유기 미미 남주소 직체 제지 나슈 티웨마와 림신 통교 도지 제규브시 Niwe lo xie rin baishan chongkir ki chongkir yonggi gechi rin lo ki lobsui din si sumchu sobdun ta sarji rinwen tunkong nyegi gechu la kebi gui nam todam chengsi zui zun yu bata Yangjin yu ki gekeb ki chi tu rangso lue dan wei ne yu so zonen nam cha nyam su tan rin bor che gyur gundi don wa Changgar sunggar ki la zai jie ti Richu tu nebi jargo nyamzhi ma ki ji xu tu Rikdob dashib zelin jikche kanggyo guzhi jie yu Jilu nye dong gami nishu zeng lo ne tabar Baishan chongkir ki rimzi jie na Sarji ju tun su wu jie gu na cu Ting chek dong lang zan bi ne Mang cu mi ting chi xib ju xi chu Lop chung da gor chi bar ne lin xu yu bishi Sarji tun kong pi ju ya bu jie ne Pi ge gi gui nu kong po ru ji wa cha gu 福松从皇家维子重区

0: 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塔埃及皮这晚塔，中国 초망 옥수 내피 중국타 이집키 다더 수이시 변조 성투인 냠레 퀴토 교육시 이집키 기급 저회 살구부 아미나히 팅럽젠키 소레 링퀴티 제다 지비 소강타 주요강도라 소외 퀴키 지구이가 차상부터 냠레 퀴 속주 마체코 디카 제다마토 강양미 다저 군도 친부친 도지 교육시 탄구니에 튜엔레 직류퀴타 냠레 퀴토 폐게 진부티 중회 튜엔레 냠레 균체 미팔 딩섭토 조회 수영냠 되비에 춘주시시 녜동 게르허 냠레 퀴 주준 치구주부타 녜동 주주류 다와 탕포 주시시 진빙타 이집키 중통 사이시키 냠레 퀴키 튜팅 이피에 고장 게나오시 다제사제티 킬레 직류타 튜엔레 직류키 팅럽젠키 링퀴시토 교류친 이집 타이타 믹세크 서비공시 락달린친 자우휘키 오주의 제발시비인하 녜동 이슈저초류 다와주비에 등주팔 냠레퀴키 킬레 니길하삼 퀴티엘자두제규 영왕국부타 림지젠하 마조치세 아골동초로 십주십둔레게와타 칠종치세 아골동초로 둔주둔숨레게티 레슈레네 치지라삼대유시 주시 이집시키 시리 치너마강 체육공시 튜엔기콜강토 레미 장초표 저구 랑콜배주당티 시키 치너시시 제직표 주구소신유친 녜동 중일로 냠레퀴토 시차보내소 주시 이집공시 이집기 시키 치니리시 매번해 유발구디당유 민안야 공시티 에브리케 감사지무 시키 지나튠기딘시 치슈수 교육라 이집카 잼링키 시키 지나튠기치켄 기급 치체 앙시발 교육시 수이시 미수장포 롭진키 총튠 루블링키 군신 모흐모티 바키 대항아 이집라 튠레 텐점히 다제 유부마세 에브리케키 락제세순키 기급도 교육 콩키 튠키 규짐라 대시 년대 제쇼스토 락도 카바나 신도 구구 유파타 콩키 웨네 쥐나 쥐시 이집기 튠키 댄시 사바시 뚜바자마세 남장티 이중키 변조 성튠 조원라 구비티티 이집키 시키 치네리지키 동차 강유시 이집키 케타 바티 쥐가 체육공시 심조 콰강토 이집키 레미 직제 규주 14제부터 칵팅 규티 센디엔 튠세키 마비타 두와제티 총자키 낙투 골고타 베티 튠베 겐린 제신 유친 공시 겐구호 안청双키 다골치킨 중위 사구파 안추 튠키 제피 매체 에프리카 장매 좀살 그수 첨부톱티 낙토 삼민체버 저기 두제주샤 유샤선교칸키 사쿠이퍼 슈르티 이집키 레튜민나 게레기 소종니츠 시토 시브지체진 슈르티 뇽서스미고니 이집키 케탈리릴라 퓨숨속베 마주규제타 로규 윤진대피 제제키 낭튠댄 유부마세 중쿠이 게레기 문튠키 직체소제타 팅제키 토담남루타 퇴고장회 속점제타 대유폐 냠레티 변춘비리타 니기니변키 변춘시시지 송유폐 싱글링키 텐티 점링키 티린카상시비에 리젠티 주차서 샴러링겐네모튜티 디그중양룡친 년친 치캡리공키 벽에 칠름토 구지주폐 치지리친 샘바남 샌저나쇼
1: 디타니 키랑기 수조딩유
2: 바세강기 전이앙다디 시비는 교제통유타 십시기체진 세부통투비에 롯데부낭초
3: 제무두잔바 차당아지 명장규비는 디타니아 편도여시
1: 디타니 키랑키 시어부어두유
4: 시에라지베지리아 공부갸뼈비니나 치진로지용토구지
2: 내가 두두잔바 강고르시비는 류중용외마체 편도야 랑고른가비니지레 유토그르다
1: 디타니 키랑키 차나유
2: Kini Yuachina, Tungu Yanga, Pizu don't hope.
0: Gigunce, Lungu Yangs China, Detana, Pendo Chimbo Yoshi.
1: Detani, Tuta, Nabagun to Tonang Chagubi, Chawan Siki.
2: Lujung Gangam, Wanjang Junsiki. Digugi Kuru, Narle Yaduji.
1: Detanki Jungu, Nazu Tame, Yam to Sungong Chi.

0: 자신 집에 생기 좋은 게 공감사 나나 졸라리아 중년 농촌 인체 지급 리고 벽에 농촌이 미래 영리 세나 시제 중과 아장기 가르치 환희 팅들이 진소 용바 된지 온 얘기 다 대린기 레제 난도 인소나 나나 주 변종 제소 체시기 시험 평소 주준다 된지 쉬유 얘라 평소 주준라 경한 주 같이 신도 링기리아 감디 삼지시나 로라
1: 레셀 링게 감사 나네 평소 주준
0: 로로로 다제자 아 거기 조루시베루시디오니 하장기님부터 세상 디린기랑게 안주 아 대동칸디 나로리아 기랑기 시에디 동북 시카시시다는 물어봐라
1: 레셀

0: 제산다 디 규림 나로리야 루시에 당당 장고리 양 더바지 로얀 소단 장고르 와 루시 당당리 장고르 와 제산 디 규림 나로리야 아다 제수세치서 오르 와 이나로 미스 계란문에 자샤나다 튀니 심부르치다 계란기 랑가 디강이야 쇼킹 TV 미딘데 쇼르베
1: 요레라 언제 제처가 시지야 셰스니 쇼리
0: 아니
1: 나 지적에 경보신 나오릴
0: 아
1: 카 가르는 싱글이
0: 아 저 이제 망고 지신 거 알아나
1: 예 가르는 신은 아 두스 롭스 접다 바시엘럽 잠니엘럽 기타럽
2: 레슬레스에 다가장실 다 셰버지게 문에 슈네지 셰머지 문에 슈네지 교제는 부 슈베 규림 나로려야 남든 주민 대표기 개개시 유역과에디 하장기 개간심을지 다 공을 빈소 주련라게 모두 슈베 겐바산 지실라 공인 손하다 아 단다 편중 제소 체시기 주연 직소바 단도 아 제소 체시 나로기 주연 개개디 지실시 다 공인 손의 충두내려 봐 먼저 표기 수준기 레자 잠년이네지 야면의지 아 팅듀기로 왔다 지기 잔녀스네 기타로 와 딘데지리아 쯔도나의 니부유마세 치소로 와 비진기다 팅듀주야 로블리나로 롭종 아 로카시에시 난제다 단데 되려 인수네 니딜리 공이기 첸조이네리 배차샤나 편조니딜리 공기 첸조이네리 산에 가기 최고 망부지리야 시바시마 망부지라 아 잔녀 쯔도나 뉴요리스 딘데지리 센로링게 샴기 뒤수나 하나수 바산 저시라니 당 잠바타 바산 저시라니 치 잠바 핀소 치료라니 당낭위에 아마시베 루시디 센조낭쇼

0: 다 제산 디 콘스 더바 기랑 사지 가서 갈아야 다지 차도 마무지 패도 와. 아 최선의 시하는 만족이 변종한다. 아 니리리 공기 센서 줘 봐. 아 야면은 지금 더바 산에 가기 센서다. 더바 최고 마무지는 쇼도 와. 다 디 기 규림 디 기랑 경우에 자신은 뒤니 그리를 때야나.
1: 다 총선의 시에는 남주 시에 망부 장우리라.
0: 아,
1: 시에 망부 장한들에 등지 체험을 자야 치도록 말.
0: 나는
1: 등지 다는 등지 체험을 자 투자는 대외야 모두 배 준치고 배 심수지죠.
0: 레슬레스. 다시 기랑기다 남주 레알릉이 기계인이지와 기랑이 좀 토부든 거로 봐. 대외야다 기랑 수수예. 수수수야. 저는 부든 거 기로 와.
1: 예.
0: 네베 르나로리아 기랑 아, 천조 망부치나 쇼자. 레슬레스.
2: 로싱남소 당하나 좀 못 뒤지. 시험 핀소 추준 라기 루시에 가직 세나도.

0: rian langa tingal shuei di mang che ba tu jin kam ni jesu che chi chi xie de ge zang a jin rian de ge zang a zhu wo ma an qi su da lap zhi qi mu ge ge pei bin na ni ding na luo le ya yang ge ran ge qi le di ta de ge rian da zhe wo de xue na ge ran ji di ga su na
1: lap zhi hu bei ge lap zhi qi mu ji lu xia
0: a ni le si le si
1: jia ya le di xie da zhuo a re
0: a ni le si le si ji di dan de rian ge ge zu re da ge gen ru 이 갑자기 온 줄 알았어요. 기다. 아, 개개인의 지혜 삼는 데 유효로 봐.
1: 예.
0: 레슬레슬로. 다 제산 디나로라 다지 아, 제수 제신 나로라야. 다 제산 기랑게 공을 쉬우는 신 아, 저양 잠브리리안 직수 뒤도 잠브로 봐. 랍데 나로리야. 다지 아, 양드리안 다 저어요 교기 제례 시지 장으로 봐.
1: 예.
0: 네 편도가 가르치도 그런.
1: 다 통증의 제주 천하 레자 안 주저 나온 줄 망부리 럭거 봐라.
0: 안티 내
1: 멍시 띵제 럭트 쳔몰레드 이제 갈래 라민도.
0: 아, 네 즉 장대 좀 봐. 답대에 비서 주로 봐.
1: 주샤.
0: 주야 단 주양 자이네리 직수이네리 시야다이네리 봐. 나 럭트 카기 치고 띵제나 쇼유 이렇게 안 가고 그래.
1: 쇼유라.
0: 아, 네 레슬레세. 로 생나무소 다 콘라 샴마 핀조 주준 라게 모트 쉬브는 신 럭트 디 후벨이야 담 chile di ruyang dan jibe chile din di chi tam yo res ta lob je na lo ki ta chile si ji di jiang ba pyu ji zo ki ta che go kha le mang bu ji shu na sha ta ti khong le ya di khu gi ta ba chap din shi do ga che go chun chu shi din di ji na shu je khong me xia chuo ji wi zi ne lu xie din di tong bu

주시 단체 양 차회 토르야 아 캡지 치르 침마세 선에디게 년지 리공길에 아 디테일이야 다 선교 괴배 쉬샤 샴리 나가나 수 공기 담배 샤르초 리비스니 시베 루시티 냠도 직세난도

0: 다 제자 기랑기다 단대기 교재랑 보여 주셨다 로 같이 주어와 제잔 뒤 규림 나로야 전주 컨제리 스테이나 다디 전주 되게 좋아 아 계세 컨제스 나마 되게 직선한다
1: 다디 남주 시에 전주 아 시에 야오 다모 토베 수체 안나 심슈 메체 안나 소도아 미 창모로베 아 부견자로 아
0: 네
1: 무슨 제자 시에 야오 다모 도 전제 몽레 뉴요
0: 아 네 다지 아 시에 가시에 대한 칠레 랑기 다니 된제 제로와 그러나야 거브리 거브리 강자 수실은 거로
1: 제라
0: 되게 심감으로 심감 번에 계세 제제 아니 아 신배가네 그런 뜻이
1: 但是也吃我那些呢但是就做钱不是罢了但是我要钱嘛吞不起但是什么这些那是的但是现在写当时的什么其实就是可是的那些东西当时吞不了但是是说了一个事了可是我都要吞不起可是我都要吞不起这些
0: 아, 계란 찍어 오면 계란 단도 게임 바산지 지라 님도 냠면 놓고.
1: 지라.
0: 아, 그런 길에 다 지. 아, 더바 아, 가르소래. 계란 수 뛰는 거 봐.
1: 지라.
0: 한 계란 수술에 님도 아, 셰틱 수술 봐.
1: 지라.
0: 계산 잠자 뒤 콩콩즈네 계란 게 잠자 뛰셔디. 아, 변종이 가래 니를 공 센서관 템식 다음으로. 제일 민 갈 수 있나?
1: 등화 소리.
0: 아, 점이스 소고로.
1: 지.
0: 아, 네. 뒤 동부 친주시다는 용구나.
1: 지. 말리세. Ki ninga isen tingini niwe ye jetame

0: 나가문에 답하죠. 중국의 척도 구루와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배 주상 당니 미남키 총회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로주치신 미경신.
0: 만저 년탐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탐바이 기부탐바당 조신 기부탐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시대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한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싱글링 겨군 감사 탄들링 겨네 생고 초베리 센티네 중앙 롱팅 인텐지 겨블코 벽에 질림토 그제 슈베 푸지 체티 메노니 센시 드링리 세나웅을 행게 조야 롱란 체인 주시베진 벽을 위해 자샤 초용네 피게 진배고 지슈기다 대지 변종 별로 소리 롭친키 니돈케미 니 소초르 롭소베 제우타 기겐 튜친 팅시니바

0: 니달 토나 나고 봐.
1: 그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월 규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계 공감사. 다들 이제 내 생고 초비 레전드니 중앙 농촌 인천 지역 비구.

야 롱천 땅 자름 그거 생각 못 보는데 다른 거 레츠는 남바 손년을 마시 잘송 레츠니 좀득 바땅 돈전 바로 마시 잡당 좀든 겐 크바도 들이는 텅은 지미 로영 힘 문제 그땅 돈에 가는 소 양지는 지를 용 다키 되는 거

0: 낭스이 종습 니츨르 기는 겨부데므
1: 아랑디 파우진 루위 쇼흐툼지 컬루
0: 종기 종습 살와
2: 아리조부남바 샴니 데릉글린츠나 고직요누가 낭둔슴바티 스촨샹친나 나와오르그 청르가랑충클라 잔하송거 예르마라 로르그숑니 종습 다르필라 텐친 헌시비 낭둔들라 직산르그노 둥기 딘더 스촨샹친나 나와오르그 청르가랑충클라 잔하송 치롱종들라 뢰펜종츠르쥐나 아르롱 근데 에르동기 강요라 아마싱 GP 에르미 예키 구드퍼시히 슬롱기 에르미 테심 슈그저티요 니람 에르마 타위 디카브 치에 정우이노 타브거 좀마치 힐리에 잡다 크르와등 리우 르그다 존니 에르동가 셉다 에르마 타진 요피 사제 근데 리라 존싱 제와 치위 그남바 예타 응와싱 원드 에르동가 느그츠 초드 정마치에 남시의 정우라 담친시대 로똑 타진요라 치롱 종들의 분류 종치에 생침 양인지의 열마 타슈르다 무란 짐지 강니 다루어 열마 민슬 하청 정화 등 지체영 르그노 답거 른공 르그부시 급이야리와 요지 시바실라 다루니송 스촨 샹친나 나와 오르그 창르그랑 쫑클라 잔라송 치롱 종들지 차치담비 토르긍 아르클지에 긴슬라르탄바 등 예브당테니 톤리 접차 르그드급시데 그흐땅 에르마니 싱리 로토 소르시오 바실라 치롱 종들지 군즈나 동민 파이 모츠시 바타나 종들의 용지 싱하땅 클리 총총지 츠지 고드가 랑샤 르그드르 나무시 바땅 잔하종가 체드나 롱족 톤리 페지지 시 고드글라 회드르시 바땅 사브투인 종 캄클지 긴슬랍 제츠그데 종초리라 톤리리 등 챵치라테니 종들의 다르지 동위 폐지 람쇼어 진충시 류펜 종치에 예르미 톤리디 어트른 거줄제 점지 샤튼 등 종습 톤리 다르지라 근들의 동위 조튼 톤리스 등요 다르크 예르미 톤리제 제춘 마텔라 치르 송요 바 등 비가라 도담 촌진시 흐 치르 등요 톤리 다르지 용나 종습 다르지 인조 망초 시브르제나 종습 도브처린제르 류펜 종치에 예르마라 로르그숑와디 잔하송가 차든톤리 아야츠오 지바타레 페진조위 촌실자미이나 곰탑지메르 스촨샹친나 나와오르그 청르그랑 쫑클라 잔하송기 토르긍근 종카마 긴츠라브제츠그데 그흐땅 예르마소 차든톤리 르그수시바등 톤리 페지마르 아진체메베레 티층따땅니 슈그용니 zong kong jie qia de ne xiang li bin de ni pe le yong er gen de le tong jin ba shi le rein za xiang ci wei san kan lan ji di cu ji heng ge nga ci de ren ge zhong ge zhong si bi sa ba xi bi lin ci dong cham de nin zhe lin ci di zhong zhe ba dang hin zhun ba la de ge cu dang zhong zhen gan ke wa do ti yi ne 린츠가 제치용코나 아가위 산지르 자와니 이나 레토브나바 디나가 추 탕지미 린츠능 영치르자용 자히데르가

중화 미마 지등 계급 운입에치 별이야 시외 진주 당화타 망주 지주를 세부지 예론 유기 신전 남자 별 용기 신전 최소 당련토 야란 진주 특디 지소 진로기 전화이 양보를 쥐고초 실로 시동 급기 어중 어구류 다워 주니 바라 로가 전인 공수 주바타 자대 제유 나종 재단 도조신 재단히 로게 첩세다 변조로 리네 지기 대내소 교화시 실로 니동 주루류 타워 탐보로 예시 지적 관계 로가 서위타 내도 처음에 벌써니 서구 신비 로가 총결 주기 초신 제배 로가 총결의 원소 운이디 로가 팀이 제포하는 신 피게 주고 주유

Neolina, Loga Tongiki, number Namsa Law to be Kundu Chin Yu. Bena Tongiki, Chosam, Kansa Kanga, Quelli, Tosi Kansam, Burdu Timbata, Gachila Zanshi, Quenyumbi, Shunla, Tomjashin, Chushi Gamba, Benjur Pika Sanwa, Lopsu Puse Toa, Chunkam Giba, Yugo Gundri Manhua, Mumiri Neshusha, Pison Sopa, Piluta, Chunglu, Chilu, Shungirjigi, Menkam Piawa. 세문형 님이 나와 주회 로의 천도 넘버 자화 제단히 공가를 밝히 뉴리 슐람 대화 소간히 하사타 님들 규비 매고를 뜻 대화서 도나 총질지 자중이야 외매 자충의 계산 선비 타고 삼민발 호이 천주 삼니 장기 영로 선비 천주 발 자지 숙신 친디 총질지 자주 응함을해 덥송 하삼 치료 신유바니 민변 기호 군기 외숨 통대 유토 교류 유바시

0: 주기 차짐 라고 제트라 주우기나
1: 제제제 저 제슈데 수윤기 라제디 마냐
0: 주디제 오 주디제야 다
1: 이네 가라 드야디
0: 오
1: 이제 어 섬네 정수만 저기
0: 용바 용바 던 토라 자야 동주기 드라스 게라
1: 렛렛렛
0: 아타시 아 게라 아
2: 승리기 팅디 강존 졸린 시빌리즘 비삼 타치니 샤말 무튜네 디글룽 팅디 공기 치디데 센샨다 칸남 사나나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싱글링 겨군 감사 탄들링게네 생구초베리 센티네 중앙롱 청년 전지개블코 벽에 질림토 그제 슈비 푸지 체티 메노네 센시 드링을 세나온을 행게 조야 롱한 천주시베진 벽을 위해 자샤 초용네 피게 진백고 지슈기다 대지 변종 별로 소리 롭친키 니동캠이 소초르 롭수베 제우타 기겐 투친 팅신이 바 딤제키 생류 속친 초백고서 난튼 카지 구제 슈규 롱한 천주시베진 벽을 위해 자샤 초용네 피게 진바 니차 서고바 별한 교총 류제 주네 시도 중화 롱아 천주시베진 벽루제 차샤 초용네 피게 진신 망용기 루중지구기 신차 경열시와타 사투이 캔텐진도르 균투비와 슈누루 총기 루제 멍시 띠엔도 균체미발 침바 제젠 루제러 조네 체계 총와 루제탄 유고르 냠지기 촉두 편제 퇴부제 총유 롱아 천주시베진 계급 루제지게 주기 짐지체나 망원골치 七只果冻十个结出单呢，培育孟勇给吕仲之贵组装了一个标签。另外，品种组吕泽堂七只冬米家的女子给月把吕泽堂给家群命为出体给个送作端堂成群进啊新不堂，明日参与吕泽堂给家群命为出泥堂成群泥西新月。 Gyuntho, Luizhe Chongda Le Shukin, Michan Tika Da Jumin Ge Tha, Shidong Gya Simbati, Pyeongchong Ge Michan Donbo Rikki, Gya Chan Nish Zirgu Tan Chengchong Sum Song Gyu. Longa Chen Jubshi Be Rin, Pyeongchong Ge, Pyeog Luizhe Chengdo Tuzi Le Di Ne, Kangchong Sato Ra, Ge Ji Tan Ge Nan Ki Shukin Denbe, Luizhe Chengdo Ka, Mangbo, Nyergu Tsubati. Zhongkui Shunlu Lu Chongki Gangzi Bo Lu, Nyamzhe Chengdo Ro, Pyeongchong Chengkui Ki, Chengdo Ta, Ngari Ki Ri Chui, Gangor Longgyu Renlong Zhendu Laso Zhendu Tidali Pyoegi Ginkam Zinjong Ta Satu Luziki Yiwan Chukshu Choyongne Mwibamasi Pyoegi Luziki Geja Chuzi Tan Cengen Tiwe Chirchengyu Longa Cengjubshibi Rin Pyeongchongki Yubab Tan Dunne Namchang Guzhi Chedi Zhinggu Tan Genggu Marsun Zhinggu Kengshu Rizzi Longgyu Kengshu Bega
2: 长子所给立即点别南昌户大对不他南昌提到了书签吕子伯给客户看南当月给几趟给南起真人儿培育吕子伯帮儿千百百特切别龙儿千举是别人全省对当嘛十个十句十段特别咸阳平均给给用给几趟去坑起吕子亏钱组装了滚地点不单呢吕子吞了趟人类如果吞了两只丁色用完切月 Himalaya Zhuwe Geji Xionglam Gangkor Tase Zhendurta, Geji Choyin Yongzha Zhendurta, Zatui Chuxin Zhugui Zhendurta, Buda Zhendurta Dilang Arnyerwe, Benchoki Pianzhetan Jizuoki Shukin Chiru Gyunche Miba Chimbata, Zatui Kenten Luizhe Buda Nyerishin Nguyse Tuyudu Chinyubishi. Zingilinge Xiamliya Mungtu Pianchong Suri Lopchinki Nidong Kami Nisotu Lu Lopu Tsubi Zewutan Gagan Tuchin Ting Xinyiba Dimjiki

0: 니달 토나 나고바
1: 그 남향 제미롱와
0: 디기기 자월 큐로
2: 최딘타 디탕
3: 최딘타 디탕
4: 승리게 공감사 다들 인게네 생고 초비레 젠디니 중앙 농진 인진 지급리고 표가 농진 키 최딘타 디단 시빌레 젠디니 ngani ten dile zen zum di ta nyen chun shu ke mi ma kya zu yin ti ring zi na ku be mu tu ne gyun den gi ngan zu cho yin na li ya yi sem na ge bi ten da ka ji ji be xin shu yin la ngo li ya xu ya ge nang dun di ka re sa na ce ga pian to bi di dan gi gyun xi si ya di yin la da du ngan zu se ju bang lang li ya yin ji sep sep na gu ge la 탕부디 카르바나 고르스나 다도 차나공리야 제세비나 포웨기 제젠로야 긴딩두세디 카레스나 다도 첸세세비나 포리야 녜스게비야기 그거 메자르샤라 니부디 사고르르 쿄엔공어 듄레마와 최능 규민도라 숨니 차디 라샤르얀 제젠롱지기 외부유비 차시티지 뇽잠 최능 야분도라 시니 초고 동바야 조마주 최능 유민도라 야슈 총비기는 셀라 최비지 최능 야분도라 나니 쇼게야 샤마타 추보보 칸 최비는 수부르야 편도 친부도라 중니 만예 공기 추주 숨나로라 셀라 최야민도라 카레스나 디급리야 셀라 최비는 샤갸르 중도라 듄니 니메군의 추망잠타 권다야 추뇽잠 최고기라 게네 니므치리아 꽈비 춘이 유비나 가유 강토 레양 게는 유민도라 다 꽈비디 동야마 차비나 니팁자베 마체 아니야 포에 네로양 니가도라 군이 니만다미나 레브구르구르주기 되잖바 아 니다르싱에 바르토 니 추즈게 니고바타 닝군이 똑잠 쿠나비나 게그사야라 편도도 너 뒤지 슈비나 지 견고 차딩 고른주아기 편도도 제시와디 주부디 자피비 주인디 나나조 천교단티야다 야메네 셈네 치자야 타마티야 차라통야 야고 카차부탄 시즈치위 세리 야메네 직메네 망부게비 세리지 취비긴기 인두상바 태게 바나네 야분도라 주기지디 니무다바라 신도 니멍기 코아든제 독즈 취비네 직모동기 당디 야르드야다 모동기 추디디 직뉴르드야라 편돈도 중니 nima dagbari ya gushu gangaji chwebi na jik loe gi kenyi zangse tubiali ya pendontu. Joksum di chara dongbi na chimbu chikyur gi nepo batang ap, chimbi nje jengi nepo ya gi nyinga duzangba yinji nyongzam chwe na gugila. Jubshi di nima dagbari tuba yang batang ap, sambu kibu yongya di gyungyong na gugila.

기 체거 추구로 제비네 메기 뉴브 야부튼야 파샤제 타나 멜로 TV 니기니 첨부도라 지니 메참아 튠제 뉴응도 당하지 다고비시 메인바라 수부 지제 중 지위 치부카지르 메디르체 타르마타 지부인비 게디급 디듀응아르시 직메 동양긴 보르제디 뉴응도 당비네 메뉴 마튠바라 면주 체유 튜슈든 주거시 니니 지배 다미룽의 매 배차샤위는 싱고 맹기 직 도르드니 슈비는 년가조비 매 체글의 마당와 함께나 슈누루 중기 윤이 차르길이한 누교지 시험을 시험하게 난 뒤에 가려서는 초교기 소주라의 주진 내가 네 투샤 제시와 되니 다 초교의 소초라조의 중생 가려서는 직 노스 폰주 사모니 직 아마리아 네코안의 송디 다와 신이 초교 지지기 다와 주입하라 제거시 제자야 아마 네코의 투다 당내시 초교 만자르기 투수 초주 가이디 체비는 노스 야부 제투부마시 제자 수주 가이티 소야부 예리야 메도 미로위 트럽지 케진 시를 샤라 다 소주위 주진리야 헨지타 진중 세제 닌도라 케디야 파무니부 소주라부 유비는 추구리야 티 규티야기 닌가 침부유디 잠바 균데네 소리야 직 딱지 야부치야디 케진버샤 라바르도 춘드네 직 소야부 메비는 티웨야 딱지 야부나고게라 다 진중기 직 소류위 규진 카르카르 지열에서나 자외찬의 슈비는 추구 응아르지 처음에 벌써야다 소야부모 주비는 싱기 살라부요시나 파마스의 추구 소류라부요의 시비는 샴기 내대한 카리아 이섭나국이라 직 추구 남균의 앵부망부 서기 유매다 니네 동진아르모망부 통기 유매 숨네 쇼망부 덕기 유매 시니 닌다리야 나고니르 소초기 유메 나네 고모소 주차비지라 시리 세기 유메 총네 소야부 주기 유메 뒤네 니무다바르시지 소구 폐주 동구 유메 라소르시라 Siamli shuwa di ta gungi tui suwa ninkam chakzi ne di tuan labu yu du yinji sabsab na gugi che shuwa di yin. Ta lo da ri si namdu gungi di siyabadan dun yu je ninkam chakzi gi ne mangbu tuan chukwa si. Ta di zo gungi tui su namsi changru chinpa ta gui ju nyungdu chinpe ri siya la. Che zang ya ninkam chakzi ne so tewe rengsi gi ne yu ge na tak na xin gen gui nambi nguan guan na li ya yinji tona chinpa ta gugi la. 지니 군귀 투수 초주 야구나고기라 넘실 시지 토로 균야리아 이섭나고기 칠리아 페류잠바 약슈 총비는 토로 투스 최난의 야구도라 니니 에서동디 체전부 최난고기 따직 차망 차보다 시즈망 차비지기 내시지도 돈주기도 잠바 나나주 인지 마르세다 가르세 냠도 최야다 차단 시즈 뇽잠 최난고기라 숨네 정다르 원참신 나고기라 넘시 차르 침비 긴기 닌캄 차제네 유겐츠 쇼게 나브네 람시 수부리아 정다르나 규민도라 고모 사루밤 야나직 묵두 TV 넘시 덴비 급소 수부르 정다르나 규민도라 시네 첨진 민급 튀도도 겐고기라 닌캄 차제네 유겐츠 로다라 chemjim menkab di gyebje chambab mi gyeb na gugundu la chambi gingi yanjik ninkam chakzi ni mithyun la nguangwa na di tiwe yang kechim bar xe la. Siamlu shuwa ge nang du di kare se na chakshi jo bi gyun tong gi nu ju ju kang gyo bong si che se ya di yin. Nu ju tangbu di kare se na ne da me bi 매마딘바 따직 차시토의 네버 망치와 당도야 내당외세 개요마지 이내 네시 지루침보단 뒤진고 나야 당구유코야 아니직 계단 개비 시안에 나올라서비 내다 튼시고시
但你在每年拆卸托布月饼呢，人谈来把开门锁的呀，那是全部要钱。开的呀，开上也拆卸托的那些月饼店开饼呢，一百多、三九、八两拿过去了，每年要不点拿过去。

中央龙津人民经济协力公益，推介龙津市，按照地震级列阵参谋宣传，天津的按照列阵三百来突击结束，天津的三年母体按照列阵三居热话语，三年级列阵规制卡详细，提案出自主部内队不怕，几个级级就给一个三段列阵动作他，出自队部内给不怕，三居列阵动作，出自队部内给不怕。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동요. 추즈 구분의 주버 파라. 감계 추억듀 레전 동요. 추즈 주분의 중립이 파라. 암계 추억듀 레전 소 동요. 추즈 중립의 쪽송비 파라. 선규 레전 동요. 추즈 쪽송내 주십이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동요. 추즈 주십내 주영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동요. 추즈 주영안의 주주비 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둔비 바라 선규르 레젠 슈주 추즈 주둔의 주업예비 바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 동요 추즈 주업예의 주르구비 바라 롭종기 투츠지비 레젠 동요 추즈 주르구의 니슈비 바라 감계 추억듀 레젠 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쩡이비 파라 암게 추억듀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이네 니슈 짜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이비 헨게네 테다 센시는 규즈와유 헨게 심자난고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车属于特殊营。
3: 三个人的公干三，想了三九零两站列车属于营，天地三九零去南端做窝泥。
4: 丁村团体团积极组织习近平去综艺开庆，孟先生做了中央教育专门总队团去松懈几把，贵别几百个他。
3: 习近平给福建省人漳州积极两国的以入迷用了青年政的孟端头列端主编同门省端点送去，跟着苦心列几票的党大民满的核心那么大的数码结构是年端党委过了。
4: 中央认真了控制牛街。陆记孙继安孟祖给孙哲堂刚演死我堂头都奶奶啊金山区都孟部提交送过去吧东边七百个了。
3: 而你罗主义结冰的开播的各批人你东家们准备顿罗村去测试脱血素裂变过的所因。
4: 相听的孙哥去能听是不能说了呢。
3: 这个礼物呢别别你出。但我个别测居住人不准切别电车推的断定就别别脱。中共中央给积极书记阶级的主席中央某委的主席习近平给综艺开庆，孟西新就了熊伦教育熊梅村队托给松懈几百百元。著名人孟西新就呢，曾任马拉西亚种子的六千那段长眠岗内，可能是被参加政治的有色端木接引。阶级级的参加投票，甚至有名了参加前边测试开庆时呢，孟西新就给出在特质。怎么能给参加独进阶级级的教育高三呢？孟西新就眼巴都要不白个。现在我来吃我的，吃得不饿的话，点点了点点，孟西心就了，熊人觉得让人家对面杀的对女不吃了动我的。现在独进阶级做准的孟西，我来点不点我，就在头边现在人错的，人都不让别，感觉我觉得用这个是能赚钱有。做闽南，孟西心就没那个胳膊勒索动我的，明在的卡脚那个用我钱吧，都不需要吞住了熊人脚吧，日前几个月透过长途动我借钱个。孟西新就给西点民的本格独起了动物的，罗素的存在西点民呢，空白动物的呀，袭击都归点动物。巧用呢，所用的能者陪酒阶级两个养不住吧？女秀有个让点所用的表姐脱了动物，许诺西点民那啦，加表了学经济，且的可有上不负担啊，对个。孟西新就了加表的跟宋七秀起了动物的，春雨冬秀起了动物。新旧的车间里，叫了七八，现在只属于叫住电视不动话，陈习的苦肉唐藏用切割。孟西新旧的阶级年来加起了动话的，人工案可能是被杀掉车间难修吧。国际年来出对面杀掉女不切了动话，阶级卡的年之前的农民更多的女工苦肉，厕所的当所村里的那条开进搞住七八。阶级级存在七夕，七九是国母节休，七日动物节切的，可能是被存在组织难负担啊，休关系电源。著名人孟西新就了熊伦讲话的，当用的制作用的推门托标准切割。人家等于谈是兄弟，十九级代表的七夕，七日动物的，小学跟送也不切的，党中央的特区组织全多都缺乏了，各地动物系连段切割。
4: 第二个列库呢，表为那次中共中央去积极书记改革的主席，中央某委去主席习近平去日前，福建省近期漳州积极列国以入梅用了青年正能量，看作了参加国家脑谈者，都是怎么做闹事。习近平给青年呢，漳州积极列国呢，基督空道去张大慈会勉强是一面，我来拍下怎么消除。因此，牛道聊天去特殊堂部的早送呢，忙做了相对学堂，忙送领家送给他，家姐标准前班，我就解决托月饼，我俩还将搞不出习俗不是。习近平去忙给地级送教堂，金藏堂给各个地教送教级别天，迷茫基地也连根接不苦的月。家姐接的连接不谈，牛道边忙吞吐聊天主编，通面省队电送接托，手工省部台的动画谈，罗点九米去建筑科心立即表年，同年谈自我进步，忙做给省政所谈，扩大别大去，金山主动给领教送信，当他迷茫去，拉什么那么大去，送马桥给热月，即送不是。漳州经济列国级别名册上了，福建省经漳州重庆的基督局漳州经济列国宁老入卡级九个月不谈。京东国家国际论坛说， 직직 레코르 뉴스 니데 십슈 공유 렌제 람스 사르트 제바탄치 군투 뉴스다니 뉴스로 동디타 디자오 송교 멍소라 샴디 쇼소티 뉴브케치 뒤비 지진 유비 개용 지들의 공기 표충 시점 선비 투습 직시 지키 후지 지진 빙키 부진토 차례 능시 뉴도 주카라 도시 팅송나니 장조 직직 레코르 조경 공비라 조치타 구디다유 니차르 장조 직지 레고리 루미용니 지킵 수지라 청이 군니 응어주 로라 땡봉니니 망라 샴디 수수 닝싱 슈부타 갱람 사르베토 겐진 년주타 겐저 창도 군니 제지 조규 추슴 츠유시
3: 디글레 군네 베베니츠 디글레 군기 중앙 인진 레군기 뉴르제 고조토 로지 심징아 망조지 심제다 강에세 왔다 도도네 냉아 김장 치동 망보 된자 송그 시바 동베 체유
4: 디글레 쿠네 비웨니 츠 지큐 후지 시진핑 키 누규키 감츠 줄람 사바 튜몬토 주니 짐주키 멍시 주고 남장 계진카 라다 쳔타 체스토타 뷰세 토표 권에 빙루 뮤스 장부 준파 주세 토표 권에 배부완 초고키 계지 권물 초고 준부 제치니 장부타 장람 겨주지 남부 마우에 냠지 긴지 뉴부타 용구 진그 추세 토르 동회 시 네르나유 최주초니 중국사부 우니춘키 계급정부니 지교를 찾고 제비 정부를 샷주타 교수주토비 뮤스정부 통무디 평루 뮤스정부 수니 주신샷통토부시 평루 뮤스정부 주니 주신샷통토부티 광시이 PKK 남발 균도 딩섭주교인마세 让계교론노타 우루석회 타나 계용키 고기 PKK라 주긴계진팀니 장게타 아샤 샤르나제타 타나 좀리 시부 파르키 뉴송 종원라 더딩어로락바 중금시 최중은이 개콘 파나마네 김비 최초 총통 주신 北港 南宁 博润 级别 주신티 广西 南宁 주칼 독튼키 저지 앙살 잡타 주신토키 우소나 쯔전타 중진키 알레 교제타 제교를 교제서여라 广西 柳州이 랑고루라야 로유부시 최주초니 우소티다 빙루 뮤스 장부터 긴진 지비에 최초 총퇴 우소 카탕부원에 긴진 지구속신 빙루 뮤스 장부 규니 로초스 규니 배부완 초고토 리규타 주타 我的 남키 징주 추가를 주금시 广西 南宁 永州 가고 레콩 熊烈 칸규 주진 选拔 张冰키 我自 南宁 추구내 我的 남키 징주 추가팔 계지 태도타 디신 난닝 추구니 칭조 추구파르키 추토니 추토키 나마 냠지 긴진키 디웨 가오조웨 나부니라 응어노르토 치우튼 소경 직조치니 뉴슈 유구 주신 샤동디 라타 디린 요와 게린 치신유 지주부시 빙루 미수 장부니 장 광시 난니 흥조 총케르 빙탕 장부니 고초시 칭조 총케르 링산소 루우 총대키 칭장 상부 규니 배부완 초구토 줄고 유지 강티 랑게 론업서 구이키 긴지 발다 통수타 준중 치수 뜻디슈 제키 겨소 주요회 주람시 뜨유시 겨소 띵별 랑부니 계급지 피계 조회 덤람 계진이 지키 후지 지진 빙키 빙루 미수 장부 조주라 최대 통진안에 조빈타 칭구 조빈 계진 팅마나 유시 니도 뉴스송류 도중이발 직급 수치 광시로 독심능거 평로 미술 장부 최상타 중지키 누규 감수 조람 살비 강생례로 조준키 년생생부시 광키 세스토와타 뷰세 토벼권에 평로 미술 장부 조준 지구비 내도나유 초토 긴진타 고이 춘충 디자 중캄제키 지지도 대비 계급진비 총투 특주 레드시 명원에 평도 미술 장부티 노규 감수 조람 살비 지 철구타 계급기 총투 랑수 짐주 차외 철구 잔에서 계급진비 철구나 주기부시 짐주 긴진부 초토 긴진주기 주차 양화 雄키 평도 미술 장부니 노규 감수 조람 살비 긍진 레드시 인라 안츠 짐주키 계급도진 조경 지비 춘다 정진키 레르시 갸이 평로 미스 장부 지정체라 지리갸타 숨주 소지타 차니 유바타 레르티르 낭로 장부 림부탕부 출람키 체시제니 줌부타 돈 아동 진비 주신 샤동 토부유 龙井溪桥规桥岸边上，我村几个街全都冷锁，正准查话，我村头上多冬月影，西就是。张不济溪日落两度之，女同学正热流到街不来，聊坐他，他留到街边，平路没走张不来着坐，是不是在连前面拍？因此，秋冬是给冷怎么个事？中央溪就叫桥规他，三年就停住了，现在高多了，条例应该解决不他。祖准派趁年六站去，广西以四千步地图，日下长臂不谈，出了十几千年，叫嘴变成了皮革大又不是。出军集参所即出藏阿姨如何相连？西江总部交通吃不谈，北部湾出国度决赛出了队又不是。马岛各在内所，怎么脱？出给十三七岁去，心情去，出归出家谈。九军七岁起，南路秋归行进去，秋归出家转又不是。广西庄镇长江庄，军队跟军停去，厅长宣布黄国勋去。军官交错了桥边，军队去中去做训练，地位出给六百七十多个人。俺村黄同年白色爬的去江南滩，又将政府出军去，拖动来着说，南站给钱组军共有两大七八滩。北部湾出国出国谈，南宁出国组织来就给超过七八，出给英队出国谈，出击军队给那把团购用完，估计多接千年。总体用去出给去做去，球队地位六百七十多个人，是就不是。小路平最终让谈，刚从英国，以前知道忙不远。平路美术政府交通都不谈丢脸，广西也平路美术政府边角局狂飞超过三年。平路美术藏部边角局左前边，路面走镇南边，粗犷条列就不谈。四川土藏布谈江南，叫做前去，那么念真去，条点面块大呢。四川谈重庆去，我说粗犷族我真去不是。云南抚宁出个样，罗迪南准参加又不谈。右江藏布谈，永江藏布。豫江藏布界周头街边，平路美术藏布地里，出现青布塔塔，突入去出南去，云南塔、贵州、重庆所，陆陆围观平素之年，突然起了几位之话，我就清醒不是。广西庄镇长永江随顺去孙九镇策吧，张志文去，平路美术藏布出现交通特别起，而且小刘那只去出个左耳改变，南塔气球通都进不塔。全队素质满年，教教几年，教教松竹牌教育不谈。去年去，你教满年，女的俺毛了东头教不谈。新娘从来苦了教教头教运行，忙做白牌出教用教了，贵州头教是。体育龙路是贵去，素质满年去难不谈，边角三杆去开矿，全用年教准前年，三公里半天狂变了，贵州进步难就是，解决不是。而且小刘。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키 낭튜엔소니 콜라시피 로조게급키 도업쇼 직지 용치 보세르냠레키 럼부사바 되고 시비어 거스타 락당제티 보세르체메 냠레키 뷔세토 웨피겔라 꾸디 동신 유베코 콜라시피 미터브링히 통뉴 레추튜게 제시 통무티 장게토 캡차 제베코 중크 락제타 마조키 유럽 유샤키 벤조 초규라 꾸뉴 사바넨 베코 중국 타 이집키 무유줍 냠레라 요세 춤제 토베 고르소히 샴라 팅디 리진키 낭튠 십트남 세존나 예차 계급키 주지지 진핀 된슈타 갸가토 보스르 계급키 구지피 젠솜 팅쪽게 발슈발피피 타딘키 섬진히 롱아젠키 자르쿠 쥐용피에 구조로 퀄리티피 피케 계급러 족피에 친지키 자주 계진식인피에 버즈르친피 냠레키 뷰투 피켈러 니지타 퀄리티피 로조 냠지가 장토 장베치파 꾸디동교 탑주기 튜닌 대유시 딜리사바 쇼페 두윤 추수니 추습시향 머신페 두수나 조시시 진핀 최고카 추점러 쇼부타 버스르키 급기 구치부타 냠토 피게기 주진링신 냠레키 리우사르퍼 냠토 차르구나 유라 갸가르키 종리 모디타 제뮤 띵섬낭티 중국타 갸가르키 제외 카초 띵키나 유프시 계급치난키 랭초키 제투 토쿠르체유진 버스르계급키 공비키 주시르미토 무유줍 냠레타 구디타 청마징로타쿄 퀄리티피 주용 투상토도와 퀄리티피 정진키 젠롱러 카데조부제체티 퀄리티피 로조키 투몽윈진 아르웨직두체유부타 버스르계급키 슈크덴비 섬수주유피 문진제샤 중국타 갸카르게 컴니피 고치피 로솜 듀마 총이 투제나와 당제 테르 사콩 덴리타 큐 용러 캡기기 튜니 케친 덴유피시 타딘키 섬지티 무유줍타 레취치와타 니네 네르키와 좀제 피숨석신 탑주 렌싱키 믹세솜 무유굴총유피티 대양진네 버세르냠레기 편제 체르동교 고유코양타 냠레 냠게키 보스링인 덕기 니치호 보스르게 개블라 초용타 펑지망회 냠레 춤시착티 맹튼 송페 콜레지 비올로조기 루다 당부타 공피 조신피 개급화 냠레 지비 디포 앙 당부르 교육시

0: 로교 키 고조스 사베토 콜레지피 로조 계급키 카즈구도키 리구도토 조시 시진핑키 보세르 계급남네 사르토 콩필라 구디동회 동림바타 시디델린 송경키 동림퍼 제베 편순제시진파 구디동회 동림퍼 콜레지피 주경교주 퇴장토동회 동림퍼 제치구시된티 보세르냠레라 라리안 로규키 겐체 카세 스프타 듄규키 카초 세드나 유프시 동림퍼 치가시키 보세르냠레키 텁추니네 토로 단 유프타 보세르키 급키 냠체하 장도 장비 제베 최심타 이치 치로 단 유프시 지루니 동 니슈즈드르 보세르키 급키 종크 러시브티 스규임프타 종크 라리아 조시 계급키 랭겐 지부고르기도 조쇼 계급키 고지키 보세 람스 콩비타 도치동치 종크 듄비 제페 가제뉴파 제투 딩조 나와타 조시 시진핑키 듄페 듀즈 계진라 쇼티 후다나시 종크 상류 고지비 젠좀 팅추르고퍼 야부니교 갭교나 유시 니니 콜레지피 로졸라 튕긴조르교 他听见总能行主席习近平期国家这批合作期都不去接着东区铁对此期间习近平期推木托给及清共松共接铁给及接近他给及这次展扬啊绝对别给连下归不他充满人路期他这推不进铁你们这给做期王者他女不松共接归不 미망 대화를 진폐, 공비키 삼로 타용제티, 냠제계속키, 니동 숨줄류, 균투 공비키, 주짐 등교제결 구디동구파. 락단제티, 댄자 주경러 구디당티, 수균타 수균민폐, 댄자 지구러 투모토 카데 조구부제시히. 류수계진 대다키, 투저 공비키 럽균탕 둔티, 미르기 야튼키 피초진포, 콩투 주발제부탕. 콜레지뷰 로조 계급키 투몽 리구탄 듄티 콜레지뷰 로조 계급키 계지 차듄추 듄베 슈긴타 담시 왕처 체조동치 주구주피 더블럼 코듀나 유프시 리구사피 첸제 사치타 투레 푸규르토 직류체티 주시지 진핑키 주구 르탄 림부듄나 와타 오잉에 냠리키 제더망포 캡자나 후에 계급카키 그수 첸부터 유프시 계지 링초키 중국이 메타브링누키 계급 첨부인변원이 정진라 댄페 진급 퇴닐 미집타 락젤라 댄페 각토 미집허 원퇴 락제팅이 지배 퇴제수 교탑제티 중국키 원퇴 제람토 공피 조신페 계급러 구급 중국유페 중국 미수유페 로쇼타 나무 샘라창회 세왕원페 원진체유프시 主席习近平他总理母体中国他改革改革女婿特区人心他普降人心开错人心节气内团体开心一米他定色别光前别人能回集团去开心时中文的中国他改革话偏村弱的切具体应不是改革女婿过这片空别去及国产情绪体托集团能和他 在朝别日他你片俺们了兄弟家婆给个女婆只为忙得起蒙西雷苏东家家家文件集团穷于不是求女婆接不起一起俺为切的东他给得他随时他去文三节的谈三四块对的西家用花推木托松共切去美团穷于不是 조니피 파르초키 보스르 계급키 주시 계급키 겐쿠화 갭결제티 냠제계소타 상하이 냠레지소 계급 니슈속부소 총왕중시나 럭레 탐석제티 콜레지비 허조기 냠레러 구디동화타 점린 내만젠러 구디동화 성신지회 점린 티추 떼린타 야튼키 도표 체규인부티시 딜룬니 보세르 냠레 람수숙티 로니슈코르회 로시시 로니슈이시 송둔타 마조 장외젠타 더디젠러 구디동니 림신 청진변조스타 장도딩요 미터브진뉴소 카콘사파 딩섭규베파 보세르 계급타 티신 로데 계급기 过一年片台共堂，让我去立即准备。我有种娘们定色都当我接接片，不是人娘们节目也得给贴。有些春节军前没法托贴，给个卡去没满了，偏把贴外忙我堂，贴外也不托别些。 第六，台湾一边采购业，中国厦门高级高级南塘土，该区秋冬季节，炖鸡就给过新片，老村古木塘春节开这些，扎土古木节绿片，秋天南竹溪，铁铺铺塘炖铁，中国白色种开开，该三只花，老村开到今天，采取冷铁汤木铁，地冷啊，热种切铁，老村松叶片。
1: 越冬越去增松率，台湾一边采春天，南竹东谷做不耐松，中区厦门塘、北京市上保路这段街片，可引起三道间区转冷天。中国塘、北京市塘，塘呢临近阿美瑞克，后面边角从头两面去，这塘体温谈吐前有些，北京市采春冷天呢，北京市给开片，边角从头中午了，上南街片对着这些。
0: 俺们这个错，从端皮给从端脱，开不下去皮。两个女婿不是给可不能归去，从端皮皮给他，南坡西区接连我们八十不一呢。七十冬七三大十呢，不是给可不能归去，我说你从七三，俺东家没准备送礼，阿哥同桌给给媳妇新年年，俺东女婿这批礼，阿哥同桌这几天七东端给拍拍的，拍些给这叫送礼给我他。 老二采用拍摄，感觉叫松糖，成群松身体。推送去国立体育场端拍摄了，我们三团队脚步有些，不是给给不了，团工去来接他，团里出接他，别给去过过天，是不是人心，请不点月钱。老二不是去给点了，中国宿舍今日早上起不去，三米高边，而且有些在场有些。
1: 加开去搬家路去，西餐解决口感难度团圆些。不是给去边角从头俺们来吃去去，真正烫。不是给去边马脚得得进去，俺们来咱来说，吹团一起团结起片。不是给去边面，俺们来去你给你边去登去急忙图做新一些。很多年前去从来烫，边角心就看去，突然心就破，写了完去。
0: 博士人家来去，空岛玩去，从头就玩历史东角，偏到去。空岛玩去，从这就玩个七当去。三他从这给给他，偏给中心偏给给去，从头他马脚爬去，爬通，给七路当去解决下。给个给这边角就玩心就偶有两个去，给跟前么活，某个去。
1: 江门三边这些现代塘提醒，给个开去，给个三边我看花，过了这边绕得这弯给看俺做不去。三边我看三边，给个开去，军队派给给明确，我们个用脚，体温两百公里，绕上去贴。军片短开别给了，规定东西，南北开进短靴解决下。三边我看贴，给进我在九江买了去，三他都不就开进去脱口月经。
0: 三边我看三片，上海罗斯福去。三边我看三片，朝宋模特加起东西又不贴。过了这边，老乔给个挖去，俺们来点外卖，给女七十东三十天。抢完这路汤，那么进去，开去点别给进我在准备准备，让点七星鱼解决脱。因为罗先生。
1: 博士给个去，博士三团联系做不通。中国糖，博士给个去，每套人员别给他，俺们来点点做不。博士给个去，少量女片，中国点点做不。中国糖，博士给个去，团给女秀三片，新疆点点做不少接不去。博士给个糖，提醒，肉带给个去，每套人员糖，趁钱别给，现在三团。
0: 团里人跑，江多秋多少开工少，俺们来这边干干汤，实在关切明白切入进浴室。给客免在德国脱单就去，几次就不行。让给去来出去给免就要去去，才是送不提，开不着车脚，朝前这浴室。
1: 天天，过了这片，每套人流量在这天，来路城市他就接片，来住条件，免就约车团在，才是通不提人心，才是三不提，三轮进的股票才进一年，拉大这个热度。
0: Lechui tuke menchu yo che tin ni, lebe data xie sor tupi.

0: 디타니 키랑키 시어보어도유
1: 시엘라 지베지리아 콤보갸뻬비니나 시진 로지 용토그지
2: 내가 두드잠바 강고르 쉬엄비는 류중 용외 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토그르다
0: 디타니 키랑키 차나유
2: 케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3: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데탄르 편도 쳔부요시
0: 디타니 튜탄 남바구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힌
2: 류중게 강람 원장게 준시게 디구게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탄키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0: lese da songje nyambu shu pyu na so toje na ta che zan kirang gi ta tan de gi kang ri zhou lu xie bu da ya min na zam che ka xie ji li ya cha wei to li ya ding zhou to bu to bu wa la ta che zan kirang gi ta a ri yan di da le ji kan zhe chou mi na ta ji a ri yan gi lang ga di kan zhe chou mi na di ji gu zhe dan ji zhe la
1: 中队那些了搞不着局了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0: 콩게 교제는부터 이토라 간제 수요 유매 꼴이야 진짜 수요인 아 샴기 뒤주나 하나 주 콩게 아 루시에 사바 아 강지 쪽으로 시부디 님도 직세나도